0: 저를 뛰어! 고마워 뛰어!
1: 바람이 안 나구나 아니
0: 헤이!
2: 鬼子挖开了两个，等着鬼子把地道一间一间全挖完了，但有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，
3: 怎么办？
2: 走到灶口看看去。